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거년 4월 14일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시당이 부서기이며 시장인 소지원의 주최하에 19기 시민정부 제41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5월 24일 저녁 성류꽃을 피우며 한마음으로 중화를 노래 부르자를 주제로 한 제2회 중국 신강 민간예술절이 우루무치 문화중심에서 정식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시당이 부서기이며 시장인 소지원의 주최하에 19기 시인민정부 제41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와 리강 총리가 최근 생산 안전사고에 관해 내린 중요한 지시 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했으며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했으며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했으며 부지방 황강 강설교 동지가 주앙 제2생태환경보호감독지도저의 길림성 동원회의에서 한 연설 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했으며 전주 취업사업연석회의 및 대학졸업생 등 청년취업창업사업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도나시 노동력조사사업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시종 안전생산이라는 고삐를 단단히 틀어주고 안전발전 미선을 견결히 고수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속지, 부문, 기업 등 삼방의 책임을 실속있게 시달하고 공장, 광산, 상업무역, 위험화학품, 화약제품, 건축시공, 도로교통, 장마철 안전 등 중점 영역을 초점으로 위험과 우한에 대한 그물식 조사 정돈을 전면 전개하고 발견한 위험과 우한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하고 폐환식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장마철 응급당직, 당직보고와 돌발사건 보고 제도를 엄격히 시달해야 하는데 응급 예안을 완벽히 하고 응급 대처를 강화해 안전사고의 발생을 견결히 예방하고 인민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공무원의 사업 포치와 대조하고 주동적으로 기준과 대조하며 관철시달을 억세게 틀어주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발전에 능력을 부여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기초시설, 민생보장과 경제 운행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정부 채무, 부동산, 금융 등 영역의 위험을 타당하게 예방하고 조회하며 안전생산 미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엄격하게 자원관리와 의법행정을 규범화하며 전시 경제사회에 온당하고 건전하며 품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성 사업 포치와 대조하며 경제를 추진하고 발전을 틀어주는 책임감을 강화하고 상반년 목표와 임무를 면밀히 주시하며 사업 시달을 실속 있게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과학기술 혁신 성과 전환, 친환경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물류 체계 건설, 광산 자원 규범화 관리 등 중점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게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홍수와 화재 예방, 광산, 화약 제품 등 영역에 대한 전문 정돈을 엄하게 틀어주고 높은 표준으로 중앙생태환경보호감독검사 문제 지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고표준 포전 건설, 물업봉사 제고, 수치 요소 리용, 문화관광 질 제고 등 사업을 잘 틀어주고 성주 각항 포치가 애누리 없이 실체에 시달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번 중앙생태환경보호감독검사는 중대한 정치 임무일 뿐만 아니라 전시 생태환경보호 직능리행 성과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각급 각 부문은 정치적 높이를 확실하게 제고하고 사상과 태도를 단정해야 하며 주동적으로 감독검사를 받고 전력으로 감독검사를 협조해야 하는데 핑계를 대고 기만하며 회피하는 등 행위를 견결히 두절해야 합니다. 능률 높게 신소제보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신소제보를 빠짐없이 접수하고 견결히 개정하며 목록에 따라 존재하는 문제를 일일이 해결해 강력한 개정 성과로 생태 미선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각 향진과 가두는 주체 책임을 확실하게 시달해야 하는데 제1책임자 책임제를 시달하고 격자 인원과 조사 인원 대우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취업과 실업 인정 표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방문 조사와 현장 심사를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실사구시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데 실험률 핵심 지표를 면밀히 주시하며 기층 조사를 실속 있게 잘 틀어지고 직무이행 해이, 방문조사 부실과 군중들과의 배합 부족으로 인한 수치 왜곡 등 현상을 견결히 도전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의제들을 연구했습니다. 일전에 길리모동 야급 집단 주식 요한 회사에는 연이은 좋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국내외에서 중대한 영예를 수상해 회사의 브랜드 가치와 산업 실력은 권위적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업의 의약 건강 영역에서의 핵심 경쟁력을 충분히 재현하고 중국 인삼 산업 발전 과정에서 회사가 선도 모범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절강 덕청에서 개최된 2026 중국 브랜드 가치 평가 정보 발표 활동에서 길리모동은 902의 브랜드 능력, 118억 4,500만 원의 브랜드 가치로 의약 건강조의 제7위를 차지했습니다. 제2회 세계 브랜드 대회 및 세계 브랜드의 날 성회에서 국제 브랜드 과학원은 세계 인삼 기업 브랜드 100강과 세계 인삼 생산 지역 30강 명단을 발표했는데, 길리모동 인삼 분야는 성공적으로 세계 인삼 기업 브랜드 100강 명단에 선두 삼갑 순위에 올랐습니다. 장백산 아래에서 성장해온 훌륭한 북방약재 모범 기업인 길리모동은 단연 내 인삼 특색 산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장백산의 천혜의 질 좋은 중약재 자원에 의탁해 표준화, 첨단화, 전반 산업고리 발전 방향에 몰을 박고 지방약재 산업화, 브랜드화, 국제화의 특색 발전 도로를 개척했습니다. 길리모동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승급에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견지하며, 전력으로 첨단, 고부가가치, 고신의 현대화 인삼 산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업은 전통 품종의 최적화와 정밀 심층 가공 혁신을 두루 고려하며, 건삼, 홍삼, 서양삼 등 전통 인삼 품종 연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기초상에서 인삼의 유효 성분 정제 추출과 제품 혁신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핵심 공예 기술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목전 기업은 이미 성공적으로 인삼 추출물, 정제품, 복제 제재, 공능식품 등 전반 산업고리 제품들을 연구 개발했는데, 중성약 인삼 합제, 국이삼 구복액, 인삼 은편, 중약 처방 과립 등 의약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0여 가지 인삼 복원식품, 공능성 식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 저녁 석류꽃을 피우며 한마음으로 중화를 노래 부르자를 주제로 한 제2회 중국 신강 민간 예술절이 우루무치 문화중심에서 정식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길림성 문화 및 관광청에서 선발 파견한 도나시 문화관의 조선족 창작무용 희열이 길림성을 대표해 주무대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연휴에 이어지게 되는 신강 전역 회민순회 공연에도 참가해 전국을 대상으로 길림 군중 문예 풍채와 조선족 전통 문화 매력을 전시하게 됩니다. 이번 예술절은 전국의 47개 문예대오, 근 1200명에 달하는 연원들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4개 성씨 대표 절목 중에 하나인 희열이 무대에 공연되자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공연 과정에서 연원들은 포만된 정신 상태로 열정적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고, 순회 공연에서는 소리 높이 길림을 소개하면서 동북대지의 진정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전했습니다. 소개한 데 따르면 무용 희열은 조선족의 일상 생산 생활에 뿌리박고 교묘하게 장고, 손북, 상모 등 전통적인 민속 도구를 융합시켜 완전한 조선족 농악무의 예술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작품은 절주가 경쾌하고 장단이 성순하며 무용도 생기 넘쳐 조선족 군중들의 낙관적이고 순박하며 적극적인 정신 면모를 생동하게 그렸는데, 이는 도나 비물질 문화유산의 보호 전승일 뿐만 아니라 군중 문예 창작 성과의 집중 전시이기도 하며 길림 지역 문화가 전국으로 향하는 눈부신 명함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연을 원만히 완성하기 위해 무용수들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무용 동작과 대응을 연습하고,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연습해 최고의 상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은 도나가 전통 문화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 생동한 실천입니다. 다음 단계 도나는 계속 민족 문화의 심혈을 기울여 더욱 많은 문예 정품을 창작하고, 길림 신강 문화 교류를 심화해 중화민족 공동 정신 가원 건설을 조력하게 됩니다.
도난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미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유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共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 骨健身强，唱步护航，幸福敦化。华康石原健康馆公益行动开启，40至65岁中老年人免费骨骼健康筛查，限额600名，则优抽取20名骨骼养护体验官，免费尊享3个月骨骼养护。快来报名！报名时间5月15日至6月15日，地址：敦化大剧院斜对面，咨询电话。 1535472256 1305472255